0: 即我觉得呢同做咗好多前线青少年工作呢，你就好多明白到年轻人入面嘅难处喺边度。咁你好似好大家个距离拉得好近，反而呢你会觉得仲好有少少大家啊，原来呢大家需要空间啦，需要大家明白啦。咁觉得对大家嗰个妈咪同个女嘅关系更加好咗啲。
1: 同埋我觉得你喺出面见完嗰班仔之后呢，返到屋企呢你就会觉得哇个女真係好乖啊。
0: 唔同乖法囉其实。